0: 너가 딸셋에 대해 케어하래 간디 딸이 니지 일이네 이라고 둘라 히카고 있네 둘라 뭔 라게 하고 있나 미 비지리지니 오세 죄일 대해서 띠야 죄가 기주한 띠야 간디고 오늘 미케 체제 케이지 이지터는 세다운디 예쪽에 요래데 카 체체제 체다고 띠시 슈레 낚시 때는 이끼나 해가래 다 카 나네 카고네 주아제티 카고네 주아고 이거 세 아롱 카고 딜레
1: 아까 당시에 세 길이야란 딜런이 그거인다
0: 다 카트네 굿디 낚시 조라이 때 오키 아 세타고 다운디 나테 때 와인다 유체 오 릴리지티 이야 데쇼 다시 since that she was a cat on die and be happy, so touch you and chase. He said, if I do that, you can do it. You should target you see what he does. As you go again, they see a cat, good at it. You can do it, 요건 대화되고 있긴 다운되긴 대신 고캔하고 있긴
1: 그래도 First Nations 그전에 조선 팻마텔 준디라 때는 다 팀대요 생리된데 다운디 커서 택해나 니거라 나 해고인데